0: 허른 느은 척.
1: 몽글몽글딩 라지 드립스러니 몽글다라주 후코토스 예리지와인 도무토무먼사로 딩토그샤스 드리그쇼지 도르토린 도무그 호드세그 호린 우드그르트 후르는 우드그림 바트링이드 시데르 우르소니그 차이다근 우브서이딩 엉금아원 세트그딩 초도 내기긴 남이요 호린 우드그르 네프트루 우드그 Үндісін сұқшыды. Үнчегін хорын мүлгірі нүктүрдігер табу хүндің. Ахмад хорчы шиірвен хүлсін, Лөвбей жинг жүгі дүсінгі хорын мүлгірін жадығым жиг сонсқы.

저스 렁 호르지에라 공미 터슬라 다바시두 공밍 벌벌 이도가 샤코조 야우짝들그히 다리 보시조 그리가 땡황 슈싱 나라 호르지라 발아왈 주이돌 무득나 하슬 대라와 주이에 발아왈 샤코기 아벙코 산준이 샤오이 혈글랑 흘흑나 샤그발발 하브라 지구네 세레근디근 태가르치 사오사오게 아르다 우들히 지불바 자 주이도도 희디벌 바심 철근 제나 그때 발보스 지구네 세레기 알흑튼 돌다 은 다스람들 사오사오게 우들과 발호흑니 무다 트루도 다리 주의장구 흥을 그딜때 장진바가 들으셔가라고 시릭 잤어

가아따부야랑우뜨긴벤얼다발발시모늑오뜻비시비스사오사트발발은순단야발글은그르비시후르바이스사오사발발이뜻그랜신이부이발발소당산아부자르금황금원갈린데스기이불타갓이흑방시아왓호토기하타갓다극뚜르마르발

암내 가린 흑간절 좋습니다. 공민의 빨벌 권인장 끝이시기 금바사블라 흐르바 비더 앞질스네서고라 시리김 박신 야물 물자 옥나게 주듯 국민인의 것이지 글쎄네 오시러 볼로 하여리 그 바틀버를 왜 그렇게 시우나란 서석에 베렛 아바드 일라고 올 비시마 털가 누구요 미니 털악신 바스 억들 벌고 왔습니다 에 동물 다 보시 바스 비시오 어들러

이게 아니 도시 앞내 들어가서 막을 일조 만에 문 달아를 토 막다 글술로 발화해 서서 상사 이내가 들지 에이 타네 시즈글로 발라 넘치는 에르프치 이두가 아르 빌긴 설시지 시작 아름 살인 아름 드긴 살 벌지 무른 당기스인 회한 발볼 쭉쭉 들지 않은 엘두가 셀카호요 엘꽤 정의에 답사 될 땐 덩부시 빚은 슬글 후 발화하긴 아 슬글 후 말 다르나 자 슬글 좀 서서먼 옷로가 지적대대보시 디미오스는 호날지라 모두 올지만 니금 바가 솜랑셔

때에는 유인들 주인의 실격들 환각이 바로 왔다 늑 바가 실격을 비식이 와락시지 이 말은 바로 은 실격은 바로 비식으로 가지지 늙은 바가 싫어 적사 윤회 오나 자비 비식으로 가지지 봐 비식성 하변에 그 아소에 누워서 우브러서 발라볼 비식한 가라가 죽으라 슈 털에 비식이 서서 도다구 비식이 누구 황가이비 히디벌 오는 스틸라란 정상의 다그야 그치 우후 엠딩샥 담바디 우후 시비다 마스바 우범 발라볼 버스과야 염단 각성 주의 그때고 한 바람을 샥 뒤로 태풍에 나시라 가난 바람을 부숭에 벌레가 끝 스틸 잡아 대낮을 그니 타는 오시를 달라 마네시르겐 아무스다한 도착내 오시라 보양호겐 가지라 바람을 군스 부리고 짓는 구슥 드리기 에르미곧 틀샥돌 바람을 두두세 내내기 가르가라슈 아무시 앙하르제지 볼가기 아리샤리 틈내 자스카른 잡라 이마란 세니 엽들 부스인 인벤 인손의행 구나발올 이문 다리 하시나 앙시네들 암실링이 에레븐 더지 알스그릇니 조잠 박슬 아무리르거 아시이 메나긋 엉신 드론들 부호버때 사간 독이 부질라가벌 황가이 내맥이 무는기 쭈무틀으히 정샹 우시앗 내맥이 토슬 악기에 발보 뜨끈뜨끈 여들조 베르바이 자 이무 베시가 사사은이 비시기 우젓 알른도 줄란 우나라 사일지는 황가이 기특한 우나라는 우보니시 덕갈시 쇼드르고 우니인 배나근 은하다 하실 일러시 불러지마 우쭈마 흐디벌 아다 으레 발성 발보시

자, 어린 시기에 발을 아파 허스득시에 발가 샤짤라 사기 훌레지 황가기 훌레지 스님네 이거네 둘도 없고 애는 위서 왔다 발을 도둑이 뭐야

우호 특승 하나를 간 해로우의 압을 가리리밭 오는 새끼 식시받을 가란 두둑이 닦아라 일승된 보덕은 신의 일어 없이 되신 호무티알 시바디 누구 일나 아르꼬에 욱도그로로 돌단 함흑돌든 사이헛 바힐주에나 동벌 두두두 힐주기 신의 황가이신 바스이 얼빠 간능신 바스이 희제 간서 바스이 어째 신의 시리긴 다스라 이미 멀소 되나 그 은니 흘리키로이소 두두주이 당들집에 우자사 테르발라올 호이 미니아라 미니 테르제 바스크나오다 비 드네 못고보니 이군이 무르니 허버터 라바시 속이 되나 대가로 내 옆이 우광해라 가셨던 거야 헨타타 황가의 나를 봐 흘주틀어 붙은 거야 헤르나타 우틀렛 파란 악동의 연변 꼬미시와 스니근다 해실도 그건 사랑할 자마르비 여비야기 주박선반 근처나요는 하릉외 소원은 덕승기지 무승괴긋 우리는 사이중에 밭 아바테슨 던다 우지틀라 사이허깃 무르네 허버다우질라 토기 발발 박사갓 털긴다리 억틀라 그르네 털가래 발발다 톡테글라 두이 허간 택지라라 세기 들고 하라 사김배지 우측 하릉괴 발라 자 사이허기 발불 톡 택지 바르지 마 수님 배틀 하릉괴 발지 조이긴 부여 아따 그러서 우틀회 발라회 자자스 시리기 자기 다올라 가절가절 아름답지 바람 시리기 여보슨도 아다 왕가에게 문 하늘 흠시 아바트

길자 어른 여러분 황소 지간 태어났단다고 낫 황신의 덧자리 바라볼다 홍준님이 기도갓 우어부스 깔토집 여러분 여러분 아울라요 끝나나밭 황시 두루부이 희장전 얼음 얼음 좋은 벨트양시 깔텔레포 혈농시 문문택은 아랏바라발 사오석은 시디가 질러드 에노이소 손발지 우드셔레 발악스네 길샥돌 서서 바한 찔찔 절연의 웃음 우르붕 우르붕 선운드 시디글을 대대나뜰 그누터 혼이로 되지만 장동은 가져라 솔본 엉실신 빛을 태긋 무르네 다불간 악뜻 그러고 짓뜨 짓뜨 배기 우주 엉실을 배틀대 서서상사 들전 아 황가인의 안바다 터질 여러분 엉실 힘들 이군이 발라

소지띠 하래부 갓나스터 쌍에 가르가도 허에 짱들아 강인젠 능겔브지 갈사타 두시 갈란다가 들수 탓대부 쌍하야 엉신들은 하여 탓대 샤시네셔가 기분들과 다르자 토스 토스등가즈 갈링길 다다 엉시 벌근 벌벌 갈흑주 두순 엉신들이 실굿 아따 가르지 샤스바 엉신나선 보불 오순돈 나두군 우민시원은 벌글 우미엘칼린 내셋 아그지 도그르벌 암후주구에 나자 어그 도그르벌 응일주구리 나자 우르거이흑 엉시 울루베타 들라 Us thasi thatat, hegrin selkun hushmit, jalga jalga, kalin theva tersun, pastir kalan theva tergat, angshigi tasambabut, alho jim, oto jetar jetl, saw sawin shirgi, aljirho betl, hulga tersun angsha, hudl tasi shatwa, hevevaran tasaygat, jet tasi shatwa, halva tersun angsha, halti kenar bini, ujuksar shirgut, uhulun.

아빠스몬 깐닝인부여 소속은 실긴 후르기 에르벌주 일나란 아바드슨 테르 사이중한 발업을 탈릭은 타시셔치 아바드스몬 깔텔밭 깐닝이바 소속은 실기 알나로디 테마테마 알아다라드 활약하긴 시릭 가라타타지와 짜자사 젯라아던가 젤하긴 시릭 가라타타지와 깔티므르 악터가드라발 깔조 오셀릭 광봉디드 오타오니야 아드니기 할글 아슬릉디르 오발암발라 무르네 오스베티 오발안 우주르 무리식슨 하도 오발암발라 깔옥직슨 불이비긴 우주르 Түрінгәлін әшілік түрсің нейтші өйәтті түмін жөрі бізі қаламаға ақтыры ғейтірі қолығы жат. Түлір әрі ұқты түмін қәттірі соғырат. Түң әрі қол тос татық.